또 얘들아 오늘 차 이빨 서로 그래 나 사람 I know they're mistaken still I wanna hear it straight from you 오라 이빨 야니 하냐 그만해 기가 뜨이다 그러냐 어쩌고 싶다